0: 4.
1: Three, four.
2: 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伟睁眼叫暂停了。赵
0: 찍어 줄까 그랬지. 아니 미들이나 백을 돌리고 막 백은 팍팍팍 안 나오잖아.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박자 안 맞으니까. 그 지금 돌아서 걸 때도 자꾸 하루 몇 개 가잖아 또. 백을 툭 올리기 특히 어려우면 하나 툭 올려도 돼. 연결싸움 해도 돼. 그 한쪽에 너한테 은근히 걸거나 커트 칠 때 쉬워보고 내가 쉬워보여도 조금 더 잡아서 신중히 걸라고. 거기도 범주 나오지 않을까. 백 할 때는 이렇게 안전하게 미들 백 돌리는 건지 좀 더 나을 건지.
1: 8月8号到16号呢，在瑞典哈将会举行欧洲大满贯。
0: 아니면백한번한단단 진짜 승부해야 돼 그래서.